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과 건강의 김설매입니다. 곧 다가오는 고3 연휴를 이용해 가족, 친지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즐거운 여행을 위해서는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과 최신 교통 교정, 생활 편의 기능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생활과 건강에서는 연휴 여행에 꼭 필요한 고속철도 탑승 상식, 악천후 시 교통편 환불 변경 교정, 여행을 더욱 편리하게 해주는 위챗 최신 기능까지 알아보는 연휴 특집 여행 가이드 준비했습니다. 최근 한 승객이 고속철도를 이용하던 중 원래 DF2인승 좌석의 옆자리에 무료 승차 아동이 계속 공간을 비집고 들어와 사실상 세 사람이 앉게 돼 승차감이 크게 떨어졌다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그녀의 회상에 따르면 8월 8일 서주 동경에서 환승했으며 총 소요 시간은 약 3시간이었습니다. 당시 이어폰을 끼고 잠들어 있었는데 비몽사몽 간에 눈을 떠보니 그들이 좌석 사이에 팔걸이를 올리고 아이가 내 좌석 공간으로 밀고 들어왔다. 그녀는 자신이 창가 F좌석을 구매했으며 한 줄의 좌석이 두 개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잠시 옆에 앉는 것이라 생각해 참았으나 아이가 계속 몸을 비틀며 안쪽으로 밀고 들어오고 심지어 손이 자신을 넘어 창가를 잡고 밖을 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고객센터 직원은 철도 교정에 따라 성인 승객 한 명이 만 6세 미만의 아동 한 명을 무료로 동승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동은 별도의 좌석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고객센터는 무료 승차 아동은 좌석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동행한 성인과 함께 앉아야 하며 다른 승객의 좌석을 사용할 수 없다고 추가 설명했습니다. 여행 중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좌석에 있는 QR코드 철도 창행 코드를 스캔해 열차 직원에게 연락해 협조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승객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 좌석 사용 문제가 또 있습니다. 바로 여러 장의 열차표를 구매했을 때 남은 좌석의 사용 권한에 관한 내용인데요. 요얀데 따르면 8월 18일 두 명의 여성이 기차 일반석 좌석표 3장을 산 뒤 남는 한 좌석을 간식을 올려놓았습니다. 옆에 있던 무좌석 여성 승객 한 명이 그 좌석에 앉으려 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하자 차장에게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무좌석 여승객은 모두 같은 기차에 탔는데 서로 배려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으나 열차원은 좌석이 그들의 것이므로 자기에게 말해도 소용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좌석표를 사서 간식을 올려놓았을 때 이 좌석을 양보해야 하는가라는 화제가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표를 샀으니 양보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고 했고 일부 네티즌들은 두 명이 표 세 장을 샀을 때 본인 명의의 좌석이 아니어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8월 19일 한 매체 기자가 12306에 전화를 걸어 문의한 결과 상담원은 정상적인 경우 1인당 표 한 장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해당 좌석의 승차권이 본인 명의인지 확인해야 하며 본인 명의라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협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티즌들이 궁금해하는 두 명이 세 장의 표를 구매한 경우 좌석 처분 권한이 있는가 하는 의문에 대해 해당 상담원은 승객이 몇 사람분의 승차권을 구매한 경우 그 몇 장의 표는 모두 구매자의 권한 범위에 속한다면서 다른 사람이 그 좌석을 사용하려면 본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가일층 해석했습니다. 연휴 여행은 갑작스러운 비나 태풍 등 악천후로 교통편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확률이 높습니다. 즐거운 여행을 망치지 않으려면 철도와 항공편의 환불 변경 교정을 정확히 숙지해야 하는데요. 악천후 발생 시 적용되는 특별 정책들을 알려드립니다. 철도 기차표의 경우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날씨로 인해 열차 운행이 중단된 경우 철도 12306 사이트는 원래 탑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승객의 환불 절차를 자동으로 처리하고 환불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승객은 철도 운행 중단 공지를 발표한 시점부터 승차일 이후 30일 이내에 구매 시 사용한 유효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모든 기차표 창구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철도 12306 앱에서 주문에 들어가 본인 승차권 또는 이미 결제한 주문을 찾아 해당 여정을 선택한 후 온라인으로 환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두 가지 방법 모두 환불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항공권 환불 및 변경 관련입니다. 악천후로 인해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될 경우 각 항공사는 영향을 받은 항선에 대한 특별 조치를 신속히 발표합니다. 일부 항공사를 예로 들면 조건에 부합하는 항공권은 무료 환불 또는 한 번의 무료 변경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차액이 발생할 경우 교정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승객은 처리할 때 비자발적 환불 및 변경 경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개인 사유로 자발적으로 환불 및 변경을 선택하면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민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악천후로 인해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될 경우 항공사는 승객의 식사와 숙박을 지원할 수 있으나 관련 비용은 일반적으로 승객이 부담하며 항공사는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미 항공편 지연 보험을 구매한 승객은 항공편 변경 증명서를 제시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보험계약 조항을 따라야 합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교정을 숙지했다면 즐거운 여행의 묘미를 더해주는 여행 기록과 일상 공유 노하우를 알아볼까요? 요즘 여행객들이 필수로 사용하는 위챗에 최신 AI 기능이 업데이트되는데 여행 사진 정리, 글 작성, 정보 확인까지 한 번에 가능해 여행 생활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공식 계정 소식 페이지에서 자주 보는 계정의 가장 왼쪽에 소형 마크와 AI 요약 입구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클릭만 하면 소미가 최근 자주 확인한 계정들의 새 게시물을 일목요연하게 핵심만 요약 정리해줘 사용자가 핵심 정보를 빠르게 선별하고 획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공식 계정 문장의 상세 페이지 하단에도 AI 요약 입구가 있어 클릭하면 사용자가 현재 읽고 있는 글의 핵심을 즉시 요약받을 수 있습니다. 모멘트 AI 평가. 모멘트 내용을 길게 누르면 AI 평가 버튼이 활성화되며 AI가 그 내용을 요약한 뒤 다양한 스타일의 댓글을 참고용으로 제공합니다. 채팅 사진 AI 처리. 채팅 화면에서 사진을 볼 때 하단에 AI 처리 선택항이 새로 추가돼 위챗 내에서 바로 사진을 보정하거나 정보를 추출하고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상술한 세계 주요 입구를 제외하고 위챗은 최근 소범위 내에서 기타 AI 기능들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모멘트 발부 페이지, 이미지 분석 기반 AI 글쓰기 지원. 모멘트 발부 페이지에서 사진을 올린 후 오른쪽 하단에 AI 도움 작성 버튼이 나타납니다. 클릭 후 소미는 먼저 사진 내용을 이해한 뒤 한 번에 여러 개의 후보 문구를 작성합니다. 사용자가 선택하면 문구가 바로 모멘트 게시 페이지에 입력돼 전 과정에서 복사 및 붙여넣기가 필요 없습니다. QR코드 스캔 기능 내 사진을 찍어 AI에게 보내기, 질의응답 신규 추가. 스캔 페이지에 사진을 찍어 AI에게 보내기 입구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사진을 찍은 후 소미는 사진 내용을 인식하고 관련 추천 질문을 제공합니다. 외국어 포장의 경우 하단에는 번역, 문자 추출, 이미지 내용 요약 등 선택항도 제거되며 사용자는 동일한 화면에서 인식, 번역 또는 추가 질문 등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채팅 입력창. 음성 지령 내리면 AI 메시지 바로 생성. 채팅 입력창의 지령 기능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사용자가 입력창을 길게 누른 채 말을 하면 하단에 지령 선택항이 나타납니다. 손가락을 해당 영역으로 가져가 요구사항을 말한 뒤 손을 떼면 AI가 의도를 파악해 현재 대화 상황에 맞는 메시지를 바로 생성해서 보내줍니다. 문장 다듬기, 번역, 대필도 지원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생활과 건강에서는 여행 시 꼭 알아야 하는 열차 좌석 사용 규정, 악천후시 철도와 항공편의 환불 변경 정책, 그리고 여행 기록을 더욱 편리하게 해주는 위챗 최신 AI 기능 등을 알아봤습니다. 즐거운 여행의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안전입니다. 이동 시 교통 규정을 준수하고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에 대비하며 편리한 스마트 기능을 활용해 소중한 연휴 추억을 남겨보시길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고3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100세 시대 100살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설매였습니다. 여기는 도나시 용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